지치지 나라 아사네 야수마자 시어구야 와스센 야수 와나 와세치 원이나라 에마자네 사누오 에마자네 사누오 에마자네 사누오 베비아 와비아라 제초 프레코페